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 시간으로 13일 아침 일찍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14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경제 무역 면의 과제와 타이완 관련 문제 그리고 이란 정세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나눌지가 초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일본 시간으로 13일 오전 3시 반쯤 수도 워싱턴 근교의 미군 기지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했습니다. 베이징에는 13일 밤에 도착해 15일까지 체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1기 임기 중이었던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14일 오전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인데 양 정상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은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 맞춰 한국에서 회담한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또 오후에는 시 주석과 함께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텐탄 공원을 시찰하고 밤에는 만찬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15일은 시 주석과 점심 등을 함께하면서 의견을 나눈 후에 중국을 떠날 예정입니다. 회담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관련 수출 규제 등 경제 무역 면의 과제와 미국의 무기 매각을 포함한 타이완 관련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나눌지가 초점입니다. 또 중국은 지금까지 이란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으로서 이란 경제를 지원해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생각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서 이란이 중국과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을 견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양보를 도출해내기 위해 군사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하는 가운데 이란 측은 어떠한 공격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혀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부터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하기에 앞서 중국 주재 이란의 라흐마니 파즐리 대사는 12일 SNS에 이란과 중국은 고대 문명과 깊은 문화를 가진 두 나라로서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두 나라 모두 지역의 안전과 평화, 공동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양국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베이징의 테헤란에 대한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미국을 견제했습니다. 전투 종결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이란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대해 어리석은 제안으로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휴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핵 개발과 관련해 양보를 도출해내기 위해 모종의 군사 행동에 나서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귀국하기 전에 군사 행동을 명령할 것 같지 않다는 당국자의 발언도 전했습니다.
0: 다카이치 수상은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하고 13일부터 예정돼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일미의 양자관계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카이치 수상과 베센트 재무장관의 회담은 12일 오후 4시쯤부터 약 20분간 수상관저에서 열려 가타야마 재무상 등이 동석했습니다. 회담에서는 13일부터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일미의 양자관계 그리고 중요 광물과 일미 합의에 근거한 미국에 대한 투자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수상은 일미의 공급망 강화에 필요한 대처와 최첨단 모델 AI의 위험성 최소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회담 후 베센트 장관은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일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며 일미 간의 파트너십은 견고하며 앞선 다카이치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우리는 회담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자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관해 다카이치 수상으로부터 구체적인 요망은 있었냐고 질문하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1: 다카이치 수상은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원유의 대체 조달에 대해 6월은 70% 이상 확보 전망이 서는 등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 뒤 5월은 석유 국가 비축분을 방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2일 저녁 수상관저에서 중동정세 관련 관계 강요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원유의 대체 조달은 이달은 현 시점에서 약 60%를 실현할 전망이다. 6월은 현 시점에서 70% 이상의 대체 조달이 전망되며 아프리카로도 원유 조달처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6월은 필요한 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전망이 섰고 이달은 제3차 국가 비축분을 방출하지 않을 생각이다. 앞으로도 대체 조달을 추진해 국가 비축분의 방출을 억제하면서 일본 전체적으로 필요한 양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전 세계적인 감염 유행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5천만 장의 의료 장갑의 방출에 대해 다음 주부터 의료기관에 요청을 접수한 뒤 가능한 한 빨리 배송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과자 회사 카루비가 주력 제품의 일부 패키지를 흑백의 두색 표시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식품 포장 자재의 잉크 원료는 전년 실적과 동등한 공급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 뒤 전년 같은 시기를 기본으로 한 조달을 하도록 관계업계에 주지시킬 것을 관계 강요에 지시했습니다.
0: 원유 조달 상황에 대해 석유 판매 대기업인 이데미츠 고산의 사카이 사장은 중동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운반하는 루트나 북미와 남미로부터의 수입을 추진해 현재 상황에서 계속해 갈 수 있다는 감촉을 느끼고 있다고 말해 향후 확보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데미츠 고산의 사카이 노리아키 사장은 12일의 결산 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의 봉쇄로 재검토가 필요한 원유 조달 상황에 대해 국가별로는 대답하기 힘들지만 북미와 남미가 조달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UAE,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하면 전년과 같지는 않겠지만 극단적으로 조달에 고심하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도 조달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감촉을 느끼고 있다고 말해 향후 확보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감산이 이어지는 플라스틱 등의 원료인 에틸렌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감산이며 오랫동안 가동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생산량은 조금 줄고 있지만 현재 필요한 것은 확실히 공급되고 있다고 말해 필요한 물량은 현재도 계속 생산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 시간으로 13일 아침 일찍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14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경제 무역면의 과제와 타이완 관련 문제 그리고 이란 정세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나눌지가 초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1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하루상 하우스 입주자인 중국인 사진작가 미야와 아사쿠사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센소지절의 참뱃길인 나카미세 도우리에 있는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 티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0: お守りはありますか？
1: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0: お寺ですか？
2: 行きましょう。
3: 내용을확인할까요？
4: 먼저미아가탐에게말합니다。
2: この T シャツ見て。
3: 이 T 셔츠 봐。
2: 忍者って書いてある。
3: 忍者라고쓰여있어。
4: 티셔츠를본탐이말합니다
2: 아닌자
3: 와닌자
4: 두사람에게점원이말을겁니다
5: 이라시아이마세
3: 어서오세요
4: 탐이묻습니다
0: 스미마세오마모리와아리마스카
3: 저기요부적은있어요
4: 점원이대답합니다
1: 저또거거니와아리마센네
3: 저여기에는없는데요
4: 미아가탐에게말합니다
2: 탐오마모리와오테라니아리요
3: 탐부적은절에있어
4: 그러자탐이말합니다
0: 오테라데스카
3: 절이요
4: 이번엔미아가탐에게권합니다
2: 이키마쇼
3: 가요
4: 장선생님일본의부적이란어떤거예요
3: 부적은요일반적으로신사나절에서파는건데요부적을지니고있는사람에게행운을가져다주거나재앙에서지켜준다고여겨지고있죠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この T シャツ見て忍者って書いてある
0: 아忍者
5: いらっしゃいませ
0: すみませんお守りはありますか
1: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0: お寺ですか？
2: 行きましょう
3: 오늘의중요표현은부적은있어요
0: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이걸배우면자기가원하는것이있는지물어볼수있게됩니다그럼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6: 오마모리
3: 는부적그뒤에와는주제를나타내는조사입니다
6: 아리마스
3: 는동사
6: 아르
3: 있다의마스형이죠문장끝에까를붙이면의문문이됩니다오늘의포인트입니다가게에서물건을살때원하는물건이있는지물어볼때는자기가원하는물건에조사와를붙이고이어서
6: 아리마스카
3: 라고말하면됩니다
4: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아리마스카오마모리와아리마스카
4: 잘따라하셨어요
3: 그럼원하는물건이있는지물어보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관광안내소에서의대화입니다
7: すみません地図はありますか
8: はいこちらです
3: 내용을확인할까요관광객이묻습니다
7: すみません地図はありますか
4: 저기요지도는있어요
3: 뭔가질문할때는처음에저기요
6: 스미마생
3: 이라고먼저말하죠
6: 지즈
3: 는지도입니다담당직원이대답합니다
8: 하이こちらです
4: 네여기요
3: 만일지도가없을경우에는없어요
6: 아리마생
3: 이라고확실하게말하지않고
6: 조또
3: 라고애매하게대답하거나죄송합니다
6: すみません
3: 이라고사과하는경우가많지요
4: 네그럼따라해보시죠
6: 지도는ありますかすみません지도는ありますか
3: 그럼여러분도기념품가게에서점원에게물어보세요부채가있는지물어보고싶을때는어떻게말하면될까요부채는
6: 센스센스
3: 입니다 스미마셍을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9: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카?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카?
3: 다음으로 닌자 티셔츠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티셔츠는
10: 티셔츠입니다.
3: 닌자노 티셔츠는 조사 노를 사용해서
10: 닌자노 티셔츠, 닌자노 티셔츠라고
3: 합니다. 자, 말해보세요.
7: 스미마셈,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카? 스미마셈,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카?
3: 오늘의 추가 표현은 대화 중에서 점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이라샤이마세.
3: 이라샤이마세는 어서 오세요라는 뜻입니다. 가게나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점원이 처음에 하는 인사말이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の T シャツ見て、忍者って書いてある。
0: あ、忍者。
5: いらっしゃいませ。
0: すみません。お守りはありますか？
1: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0: お寺ですか？行きましょう。
6: ミーヤーのトラベルガイド。
4: ミーヤーの여행안내입니다。오늘은 대화에 나온 인기 관광지 아사쿠사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3: 도쿄의 서민동네에 있는 아사쿠사는 항상 많은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커다란 붉은 제등이 눈길을 끄는 가미다리모는 센소지절의 입구인데요. 절 경내 직전까지 활기에 넘치는 나카미세 도오리가250m 나 이어집니다.
4: 네, 가게들이 아주 많이 있겠네요.
3: 네, 참배길 양쪽에는 기념품 가게와 과자 가게 등 많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나카미세 도리의 안쪽으로는 센소지절 본당이 있는데요. 따끈따끈한 수제 전병, 닌교야끼라고 불리는 팥소 가든 화가자나 티셔츠, 부채, 젓가락 등 각가지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4: 듣기만해도신나는데요
3: 네나카미세도리의안쪽에는센소지절본당이있는데요조금만걸어가면도쿄스카이트리도있어서함께관광하는사람들도많죠여러분도꼭한번산책해보시기바랍니다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4: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